开佢啦，铁木真呢个时候众叛亲离噶啦，我哋打佢就啱晒噶啦。王汉谂咗一阵咧，都仲系拧拧头噃。唉，铁木真啊，边系咁容易对付噶？打仗就冇话必胜嘅，我年纪都咁大啦，唉，仲搞啲咁嘅嘢做乜鬼先得噶？桑坤见两个老豆唔喐咧，就发晒烂渣抌皮抌爪，喊到咬咬声啊，冲咗出去啦。嗱，王汉呢份人咧，